0: 라디오.
1: 게이 웹사이트.
2: My name is Man Performance Artist. Welcome to my house of